축복으로 막 빠르게 주시는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